마숙조라 사캄 그러니 거고 사캄 동나니 바그이 마이케 사나니 난 데탐 탐어 사나니 난 탐노 사카이 사나이 탐노 사에 동나이 업노 티 거글람 살레마니 카나바이카 업노 수바이 수크루부이 스라이스테케 사이카나리카 닥터 쿰푸이